0: 빵짱 예비쇼!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데 가미츠브라이
0: 빵짱 예비쇼!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라스
2: Choy, iuli ko ni Nanay Choy. Agin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abai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ilo sa iban.
4: Manong driver, ang galing ng sounds mo ah.
5: Siyempre. More sa magdamag yata yan. Sa MOR.